0: 가려.
1: 에이, 피다가 닿자. 거의 닿자. 거의 나. 원래 악사여 있던 고메이 무지 닭산도 보고 있지 만다. 아, 하나야 막 해야 말이야. 하나상 그 고와인 비징아 말려 너는.
2: 피다가 닿자.